0: 그 같은 데 거리 가야 되지 좀 다고 이제 뒤에 캔다 더 시컨디 그거 더 전화지 더 생각이 대기를 크게 건디가 들을 해 이걸 견다 안내 좀 다고 할 때 이걸 견다 견디 그래서 이 근데 세시에 때라미지 때 트리티 건인데 이제 크게 건디 트레이닝 에이팅 건디지 그것도 해서가 돼, 콩알로, 그, 저한테 사지, 드라미지, 데케, 데지, 기리키, 근데 가야지, 데레, 티탄, 떼어서, 돈, 디오, 데지한테, 거니, 케빈, 슈, 크게, 띵, 데레, 키, 데, 데, 쩔어, 사지, 케빈, 띵, 데,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거니, 어째래 교체 시간이래지라 대남에지 크기팀 선사대 세대 기기인디 관리가 두 달간의 전례 때는데 게임이자 신대지 기기인데지 내지기기 관리 콜 기기 관리 돈디한테 관리 지기인디 관리 디지털 파일링 기기 관리한테 선대 관리하지 때는 오지니까 내지다 신대 테리티 관리가 그 시간인데 또이 관리 라이브러리 그 뒤에 관리 세컨디 케렌디 컨디 트라트레게 레게티 베시 컨디 정원로 이트레 준다고 하이티 산레지 쿠이 쿠지 이르케오진 근데제 타고 디케오진 샨데라 지테나메 요지 그 샤니 네트레지 다시 컨디 트라트레 컨디 케트 케렌디 컨디 케케 오 컨디 트라트레 요지오 그 케오진 샤컨디 진 오다 그리 데산 산리 비지 이케가 이르게티 이제 시간 그냥 그때는 대시지 그 트리 대시 대자기가 또 대시 노트 스튜디오 지구 지 지오로지컬 서베이 이제 시간이 생기고 또 틀린 시간이 쿠마리 카루나 라트니 이제 이제 사이 그 대시다 디렉터 상대지 에딩 그때 시간이 기지 때문에 대시 트리티 컨트롤이 인더스트리 컨디션이 그 메토드 알레지 테노지에 그 텐데시 타시 컨디 퀴즈 샤진데 코티 코지아 세르케즈 콘디 코린데스 라 코디 샤 샤르테 사이 틸레 퀴즈 샤 콘디 디지로지 코리베라 타우스 테노미 인데지에 타 콘디 컨디 퀴즈 샤인데 데지 아시 컨디 틸레 그 퀴즈 토게 인디 대시 거기 계획을 다 거기 인데시 이렇게 거기 다 다시 인데다 인데시 이렇게 다시 아주진 오칸 이어진 두 두서 템을 두그레디 크그서서 크니 대상이 렉레 이 세이가는 다 거기 렉라 멜 메들시티 이제 쉬어서 그저 인데시 다시 거기 프로젝트 거기 계획을 된다 샷 캐스먼 레디 President saw the American deck at the Golden Deja, Giki, Coniga, Kugrisho, Kodeji, Exploration, the Jesse Conico, as you got the President and Song of the Editing Haitia, two Italian, Teje, Deja, Giki, Conigi, Tong, the Conico, and Shong, two Italian, 250 kilometers, the Kanate, Deja, Giki, or the Kugrisho, Giti. 그래서 이건 이제 그때 우리 이제 이제 근데 에서는 어때지 그 그때에서 대출 가면 이제 이제 이제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진짜 소파 근데 이제 이제 그때 이제 그때는 진짜 다 같이 세카이 그때서 이제 그거 근데 이제 이제 이제 때문에 이제 때문에 이제 근데 삼바자 그거 Finance Minister of Caroline Wozniak is on the 18th year. The scene that when you say that the country is in the 2023 type and this and community in the 18th year, the country is in the 18th year, and this is a democracy. Crawler, the richer, the only monarchy, the country is in the 18th year.
1: Good morning, it's 8:30. I'm Carla Ulrich with the CBC Regional News. As the NWT government enters its final year before an election, the finance minister

그렇죠. 저 제가 이게 나가야 됐다고 네 손에 펴긴 했어. 네 손에게 내게 이제 시카고 니 땡크 쇼에 있다. 이게 알았다. 생 컴퓨터에 맥라 메달스 그게 뒤에 쇼에서 그 정도로 이제 쇼에 있다. 시카고 니 대제 대티 거니 크게 인체 거니 그러긴 되고 사실 스콧 캐슨은 유저스라이지 다시 대제 그 커튼의 최근에 엑스플로레이션이 거기 뒤 거니 생각하지 프레젠트는 상대 에 디카티아 다시 거니 대제 대티 거니 커튼의 최 사고 자리 다시 올때 니티 에너지 거니 오카니지 콜 라이브리 차트 다시 거니 표지야 그때는 이제 대제 그 다시 크게 쳐서 이들이 가긴 다 일리 니 그때 그때 내가 그랬어요. 니 세컨데 그때 이제 그 세컨 그 찾아서 그러지 그 그때 내가 내가 니 때때 그 그렇게 됐다 때 그때 시간이 때까지 그때 내가 그때 삼월에 그 파이낸스 미니스트리 니가 되지 진디 타고 티코디 그 그것은 더 진다 생각하고 자꾸 그것도 그 기타 그 챈란디 이것이 네트워크에 되게 사마트게 이거에 그 파이낸스 미니스트리랑 되게 캐럴린 워슨 네기션데 이제 그준 디오 타이칸 데스 2023부터 사실 다시 거리지 그 되게 별인데 거리 커뮤니티인데 Et ils sont basés ici des cas d'économie quand ils étaient assis dans des théories à des conditions agitées. Là, j'ai dit ça, c'est un des cas que j'ai travaillé en train de dire, c'est que je sens le cul que dans la vie. Déjà, t'es des conditions tigres, t'es conditions dans mes mains sur quelqu'un d'un. Tu sens les rendus à l'indique, tu le fais dans tes conditions qui ont été au sein, écoute, c'est une de soi, t'as des soins de l'organité. C'est la règle de conditions. Tenmi ji kutu lin deje samba teke niye ten minister of finance o de ti katia e diamonds da kutu jen di kachan tai hono kai gu tsa kutu leku tozi ni te kundi e ji samba tsa kia kai ne ku ku ne zi ku hei la zi da kundi kundi wala ji jen da shi la kata si ku in di shi sa ku in li ya tamo tu le ji tamo tu le ji tse i te da ile tse le tsa kundi zi fong shi ka tu tamo tu le Somate tiro le somate cosa di tashule di teri ti condition minerals resources che di si condition in the natural resources a si condition tashule ti somate si cosa and the no come che di cosa c'è somate cashule di giunta sotto la tassione che con il versa che te ta di si sneque che te ta di Legal was on this out, you know, you turn so many crazy comic called with them, mere with the counselors go get it, in the Sasa and the Asma, because a school board condition tell me, Kuwade, a joint like Kango, I want to tell the communicate the issues, I go get it, condiology. The second day, try to take Kango, I want to take a counselor's conjugal get it, Okay, on all kick it down, can I tell some trustees because I see community school districts can do a get hit a college on all the ten can I tell you keep on all key negative like Gila Kaji Galata Kutaka get hit a can it not the seven possessions go I saw get hit a condiagi they can't take a condition so I get hit a does it just see can you keep on the I don't saw the Kaji K Mayor kuzan councilor ka kete ta ilende ete kengwa districts kundi genji tenane ji councilor zangi desne lantni ka kete ta da si kundi kong kezo yi shazne dendela chon da ki kundi na ci CBC la ji da si metas ti computer ilende fonda la tanjati ete CBC North website ji tsana turi kenta ji wanda kundi kezo yi shon ete kundi akutang ilende ta tangi te kundi kuma 우리한테 세세 좀 없으시래.

따지죠까지 카너를 쓰지죠. 이 파리 퀘벡과 일레 가게디 퀘벡레 이 하이 이 트레인나초 하이스피드 이 트레인나 타키시아 디쇼 토론토스 퀘벡 시리즈에 이 이 컨데쿨루 이 폴 시엠 플라멘몬 이 퀘벡 리더레 파리 퀘벡과 리더시 이 레카디 이

0: 인데 이메리컬 트래블 고스는 기딜기디라 수유아시나 촌 아스나 촌더라 다 넥스 타임까진 까나드니 웬데 티네소는 쓰나 기딘네소 엔타 구지아 스루시네네 와
1: 그러니까 야 네소 네드네 그래 아싸 나디 이네시긴치라 아슨 트러저 토콩추 와이 인톤데 네소 그네드비리 친테네소
0: 아 as soon as we allocate then there's a massive metro in 2 seconds